the norm. Be the norm, cause we are not the norm. Baby, baby, not a more job. I don't know what I'm saying. 오빤 강남 스타일. 소리 질러! 오빤 강남 스타일. 오시 오시 오시 yeah. Come on baby, come with me. Gusto kitang makadait. Araw araw magmamait. Osi osi osi yeah.